다링아자 잠링 미아로 미보 양니 로미 김암 님기 뒤에 나샤 아자 담지 좀디기 개체 개친딜러 노섬 땅구시 랩디 개친 어디미 김암 담지러 규샵 딜리 니링 차담 미보당 고갑 리주기 랩디기 개친 육삼모 양아자 슈도인 야니 모레미아 슈도인 양니 로미 김암 김아포 톤톤비 비아루 톤톤비 김암 어딤시바제니 딜랑아자기 고도인 랑기자다 비아루 통시 랍키니디 랩티기 심밤시기 담지인 로미 김암 망체쇼 잠링 디나샤 칼리츠케포 동툭 벼고보 톡토베 Pecha chaka chani, Romi deshi, dili Mitsuki nemzoplo senshi. Palje tungengi kali dili jisokli pilo tembegi kali dili kokapzu yang lepti nyonyong topegi kali dizu dongtuk pyagushin. Zamling Romi kim am nimdigi ngacha lo kwanzu ki jisok nasha kyushab japjor tang denda danyam Jongsul Topja Ditsu Hepoin Nimdi Kontuki Kale Dilo Chabda Piashi Kontuki Semshuk Dilo Sungji Piashi Dile Kontulo Rachi Chisok Nasha Kelin Piati Chamti Desheki Machi Tamsha Tarung Dile Chang Ding Ding Zoshin Kishap Lakin Ni Misergi Topja In Rumi Kimam Tamchilo Jam Yingze Tang Kyushab Dizu Top Yepuin. Mirik Kepo Nasha Romi Kim Amchuki Mutiti Chisok Nemzop Tang Nangme Venne Degope Kale Nyongobo Tendoin. Lari Lo Zachongi Takchi Lenshe Nali Pilo Tembo Tang.

말림 견긴 수 탐지 동렌 펴수도비 콘주기 러주기 아자 미셀 깨포죽러 샘슈크 야 빈도비 콘주기 아자러 미리기 누슈크니 칼리 드제나샤 님딤 남케 님딤 예 샤디 홈비 샘슈크냐 빈도비 콘주러 잡저 펴시니 누슈크 어디러 규샵다 듭디 램톱죽비 텐달리 람 조핀시 이 아자기 감비아 딜레 아자기 간펴추 슈바진이 아자 레레기 케바젠치기 요 아자기 펴추시 아자기 콘줄로 규샤피시 지속 레림당 자총 레림나샤 덴 포시 겸부 포시 딜레 신인로 갑교르당 발조팅긴로 람피시 미서기 냄접줄로 동린 제시주 나차기 펴수신 충충 잠재기 남규기 뒤인 링타 사데 니츠베기 슈켄 렘 텐신 나차 님디 숭치 벼외강 셈로 야코보 담니 김맘 탐지로 주접 된다 다념당 고갑기 톱자 니주 톱시 나샤 로람 벼구시 그때 계시다이 지초기 냠충로 가티 정술 배시 딜로타티 지초고 렘말림 스잉하자기 랍수신 디비아송자 가자기 데미 지초클로 지초노샤 데미 가자 샵지 슈디기 덴실립티 계시다이 남키맘출로 규샵 냠주 고갑당 왕샤편보티 자송 렘텐디 주신 지속 딩딩텐디 주신 딜리 겔캅야 딩딩텐디 주신 ngaja nyamchi zamling dilo khimam romi mui neta tati chulo nemjop mepo wenne mepo yang nikali nyongo nyongo pe den mepe sani zota phagi ngaja gi khimam reri chethong sungkyop tang rechi nyambu yuchu pe gi tamja lengi